0: 그걸로.
1: 아기는 아쉽겠다. 그럼 이게 제목이야. 그럼 이게.
0: 아까 이 닌박스, 닌박스기야. 아까
1: 이 스킨케어. 이 나비 못 보는. 이 나비 못 보는.
0: 이
1: 못 나는 거야.
0: 이 못 나는 거야. 이 가네. 이 가네.